0: 구도 말이야.
1: 아이의 노릇 이렇게 오다가 안에 잔뜩 말라마바니 말라마이.
0: 야마카 아슴다 아슴다 내라 리뷰 발라마 땀부터 구도 말이야.
1: 아이의 아니 기다로도 간지와이 무도 말이야 마이리로 가슴마
0: 방아르바 이가바무 아르바에 간지 하코모 구도 말이야.
1: 아이 알레바네 보라 라지 미나마
0: 그저놈의 로고 굳이 안 하지
1: 와이오